0: 자리 선먹은 대동문통의 고르센지에 오는 놈 가는 놈 다 잡아보누나.
1: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라 만대장만 나온다.
0: 우랑의 대가리 물